much appreciated.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테오가 전한 고루카

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하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복음에서 풍랑을 잠재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사실 오늘 복음으로 이어지고 끝마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다다릅니다. 이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유다인들에게는 한편으로 미지의 세계에 다름없었어요. 또 다른 한편 하느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하느님을 모르는 불경한 이들이 사는 곳이죠. 역시나 이 지방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덤에서 나온 마귀 들린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악과 죽음 세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들을 다 쳐 이기시고 그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시어 그들 고유의 자리 곧 호수로 보내십니다. 원어에서는 바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바다는 우리 성경에서 죽음의 심연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어제 복음에서도 성난 물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힘을 우리는 잘 보았죠. 또 다 잘 아시는 탈출기에서 갈대 바다를 가르는 장면 우리 기억하십니다. 바로 악을 상징하는 바다, 물을 제어하시는 것, 즉 악을 완전히 초이기시는 예수님의 이 권능과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창세기에서 물을 제 위치에 두심으로써 창조를 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힘은 바로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와 악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악을 물리쳐 주셨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재산, 돼지들을 잃은 것에 혹시나 더 아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런지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분께 오히려 우리의 보침이 어딨냐고 당당히 따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우리 복음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무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이의 삶이 아니라
주님

0: 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참 생명의 길을 오늘도 우리 모두 걸어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1: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직무 사제직은 예로부터 주교, 신부, 부제의 세 가지 품계로 수여되었습니다. 주교는 그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즉 교구에 볼 수 있는 으뜸이 됩니다. 또한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신부는 사제로서 지니는 품위는 주교와 같지만 사목직 수행에서는 주교에게 딸려 있습니다.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을 형성합니다. 부제는 사제의 이임을 받아 말씀의 전례와 세례 성사 및 혼인 성사를 집전하고 성체를 분배합니다. 부제 중에는 기혼자로서 부제로 서품되어 사제를 도와 부제직을 수행하는 종신 부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제로 머물 뿐 사제로 서품되지는 않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그린시디에서 펴낸 김대봉의 불량 목수 가운데 곱사 등이 노송의자. 이렇게 죽은 소나무가 처마 위에 닿을 듯 쓰러져 있다. 가까이 다가가 쳐다보니 느슨하게 등이 굽은 곱사 등이 노송이다. 늙어 보이는 소나무는 토지로부터 뿌리를 드러내고 휘청대는 것처럼 간신히 서 있다. 내버려 둔다면 얼마 안 가 썩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썩어서 지금보다 더 누우면 처마에 부딪힐 것이다. 누군가는 이미 죽은 나무가 썩든 어쩌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죽은 나무가 썩기 전에 베어서 잘 보관해두면 언젠간 쓸만한 목공예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리하면 비록 죽은 나무이더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겠지. 그 길로 나는 집에서 양날톱을 들고 노송이 있는 곳으로 갔다. 혼자 들 수 있는 길이로 자르니 두툼하게 나왔다. 하나씩 들고 공터로 가져가 꺽쇠로 단단히 잡고 바늘로 켠다. 그리고 사포로 잘 다듬은 뒤 다리를 만들어 이어붙였다. 이제 느슨히 등이 굽은 곱사등의 노송은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되었다. 곱사등의 노송 의자는 이곳에 이사와 처음으로 만든 목공예품이다. 산중턱에 자리를 잡고 노송의자를 놓는다. 이따금씩 여기에 앉아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본다. 석양은 언제 보아도 예쁘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슬픈 기분이 든다. 예쁜 것을 보고 있는데 어째서 마음은 점차 허전해질까. 그렇게 빛이 질 때까지 쉼을 이어가면 처음엔 복잡하던 마음도 후련해진 기분이 든다. 목공을 쉬는 날은 늘 이곳에 홀로 앉아 그저 석양이 지는 걸 가만히 바라본다. 나는 잠시 이대로 곱사등이 노송 의자에 앉아 나의 60년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달도 있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아무렴 어떤가. 지금의 나는 이미 나인걸. 괜찮다면 잠시 곁에 앉아 들어보시길.

음악선생의 윤영선 바울신부입니다. 예, 이제는요, 우리말로 성모성. 예, 성모님 찬미의 아름다운 기도를 준비합니다. 부산교구 성악단체가 연합하여 연주합니다. 윤영선 작곡 성모성입니다.

존 다울랜드의 감사의 노래 시편 100장 내용이죠. 온 누리방기여 하느님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하느님 섬겨드리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곡입니다. 영국 성공의 리버풀 대성당 합창단과 건강 앙상블이 연주하겠습니다.

0: 가톨릭
1: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ilo.co.nz입니다.
1: 가도린 뉴스입니다. 교황청 인공지능에 관한 부서 간 위원회가 로마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AI 연구와 성찰, 활용에 관여하고 있는 교황청 여러 부서 사이의 조정과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 설립된 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위원회는 레오 14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올해 5월 설립됐습니다. 바티칸 뉴스는 6월 27일 교황청 신앙교리부, 문화교육부, 홍보부,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부,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과학원, 사회학술원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위원회의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우선 과제를 확인하며 인간 존엄과 공동선, 교회의 사명에 봉사하는 AI에 관한 비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첫 회의

0: 에서는 큰 회의를 제공하고 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위험과 도전도 갈수록 크게 제기하는 AI를 다루기 위해 신중한 식별이 필요하다는 점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는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미국 군이 군사 우주 작전에 관한 공동 의향서를 체결하며 우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현재 자체 우주 자산이 거의 없으며 향후 지상 우주기지 구축과 위성 추가 배치 등을 포함한 우주 역량 강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향서는 뉴질랜드 공군 참모총장 대런 웨크와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 챈스 솔츠먼 장군이 서명했습니다. 미군 우주군은 이번 협정이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협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도 양국의 우주안보 공동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뉴질랜드가 작은 규모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집단 우주 작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안보 협력체 올림픽 디펜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EU 우주 작전 전담 제62 비행 대대를 재창설해 관련 훈련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등 여러 우방국은 뉴질랜드의 우주 영역 감시를 위한 지상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력은 뉴질랜드가 우주 안보 분야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위성 운영과 우주 감시 능력 강화는 물론 국제 안보 협력에서 뉴질랜드의 역할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우주기업 로켓랩이 약 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위성통신 기업 아리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거래는 주주와 규제당국 승인을 거쳐 2027년 중반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로켓랩은 이리듐의 전 세계 저궤도 위성통신망과 L밴드 주파수 사용권, 25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리듐은 국방, 항공, 해양, 상업 분야에 음성 데이터,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위성 통신 기업입니다. 로켓랩 창업자 피터 백은 이번 거래를 우주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로켓랩은 발사체 제조업체를 넘어 위성 설계, 우주선 제조, 발사, 위성 운영, 통신 서비스까지 수행하는 종합 우주 기업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또한 기기간 직접 통신, 사물 인터넷, 위치 정보, 방위 산업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발표 직후 로켓랩의 나스닥 주가는 약16% 상승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로켓랩이 발사 서비스 중심 기업에서 안정적인 위성 통신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뉴질랜드 정부가 7월 1일부터 도시, 환경, 지역, 교통부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부처는 환경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내무부의 지방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한 초대형 조직으로 약 1,300명의 직원과 연간 3억 8,8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리하며 41개 법률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주택, 교통, 환경, 지역개발 정책을 한 기관에서 통합 관리해 부처 간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크리스 비숍 장관은 도시 계획과 교통, 환경 정책을 연계하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

0: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시티 레일 링크 사업에서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기존 분산된 행정체계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녹색당과 노동당은 환경부가 독립성을 잃으면서 환경보호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과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개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푸켓코에에서 열린 홀리 축제 공연을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한 인도 공연단 가운데 일부가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공식 정보법에 따라 공개한 자료를 뒤늦게 회수하며 관련 내용을 삭제했지만 내부 문건에는 이미 지난 3월 최소 5명이 난민 및 보호 신청을 했고 추가 신청자도 있을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심사와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추방할 수 없습니다. 이민성은 현재 공연단 18명 가운데 10명이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으며 사례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단은 인도의 CD 파운데이션과 오클랜드 주재 인도 총영사관의 지원을 받아 입국했으며 볼리우드 가수 시바니 카샤프가 출연하는 홀리 축제 공연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 심사는 출국 일정이 임박해 신속히 진행됐고 행사의 공인 주최자가 없었지만 총영사관의 지원을 이유로 예외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일부 신청에서는 위조 서류가 발견돼 4건은 거부됐고 3건은 신청자가 자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뉴질랜드 신용평가사 신용평가회사 센트릭스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연체율은 10.95%로 낮아져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연체자는 44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8만 9천 명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입니다. 특히 개인 대출, 신용카드, 선구매 후 결제 부채에서 상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1.27%로 2024년 9월 이후 가장 낮아졌으며 주택담보대출 상담은 증가했지만 신규대출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3천 개 이상의 기업이 청산됐으며 건설업의 청산이 가장 많았고 숙박, 외식업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421개의 업체가 청산됐습니다. 소매업 청산도 35%로 늘었습니다. 센트릭스는 소유자와 기업의 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일부 취약계층과 숙박, 외식업 등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생활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연체자와 일부 업종은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분간 기업 구조 조정과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어린이 질식사 사고를 막기 위해 블라인드 줄, 안정, 코드, 안전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블라인드 줄에 얽혀 사망한 어린이는 모두 8명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3살 배기 틸리 캠비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걸려 숨졌으며 이후 유가족과 검시관들은 정부의 의무적인 안전규정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도입 계획이 없었지만 정부는 입장을 바꿔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캐머런 블루어 상무 소비자 담당 장관은 새 규정에 따라 신규 판매되는 줄 달린 블라인드는 호주, 캐나다, 유럽,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0: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기준은 줄 길이를 줄이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줄에 얽힐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정부는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일부 제품만 개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정은 새로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줄이 달린 블라인드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줄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고정하거나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기업혁신고용부는 올해 안에 규정 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안미영 한우성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피크 D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걸어가는 모습만 보고도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늘 어깨가 안쪽으로 굽어있는 사람은 평소 걱정이 많거나 자주 긴장하는 사람일 것 같고요. 걷는 속도가 무지 빠른 사람은 아마도 마음속에 조급함을 품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각가들이다. 매 순간 피와 살과 뼈를 갖고 스스로의 모습을 조각한다. 그래서요, 오늘은 어떻게 앉고 서고 걸을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근사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말이죠.

들으신 곡 주성령이요. 심플리시티의 노래였습니다. 나의 신앙체험 오늘은 가톨릭 평화신문의 제7회 신앙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원진수 마르가리타 수녀님의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 소개합니다.

0: 조엘은 내가 원목으로 일하는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만난 환자다. 조엘을 처음 만난 건 그가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해 있을 때였다. 잠깐 들어가도 돼요?
1: 네. 수녀님이 왜 찾아왔는지 알겠는데요. 세상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지 고작 10분밖에 안 됐다고요.
0: 내가 말없이 바라보자 그는 말을 계속했다.
1: 이미 내 주치의가 말했잖아요. 한 달밖에는 더 못 살 거라고. 이미 혈액이 망가져서 항암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뭐.
0: 조엘의 나이는 올해로 쉰. 아직 젊어서 그런지 유방에서 시작된 암이 다른 데로 많이 퍼진 상태였다. 간호사인 그는 자신의 병이 어떻게 진전될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입장이 되어보자 나는 마음이 아팠고 생명이 한 달 남았다고 통보한 의사를 생각하자 화가 났다. 자기가 하느님도 아니고 어떻게 죽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다니.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조엘은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1: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8밖에 안 된 내 친구도 죽고 얼마 전엔 비슷한 나이의 직장 동료도 죽었어요. 이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죄 없는 애들까지도 죽어요. 그리고 사실 나도 죽기에는 이른 나이 아니에요?
0: 한참 계속되는 조엘의 푸념을 듣다가 내가 말했다. 정말 힘든 시기네요. 누구에게나 인생은 어렵지만 조엘은 지금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요. 조엘을 위해 기도할게요.
1: 그러세요. 하느님이 과연 기도를 들어주실진 모르겠지만.
0: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무능력을 절감한 적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의 가난을 절실히 느꼈다. 하느님께 조엘을 맡겨드리며 그를 위해 기도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조엘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1: 하느님은 나한테 해주신 게 없어요. 형제도 없이 쓸쓸하게 자랐고 지금도 친구가 얼마 없다고요.
0: 그의 말을 듣고 하마터면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렇다면 조엘은 하느님께 뭘 해드렸나요? 하느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오는 동안 무수한 은혜를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마음속 말을 꿀꺽 삼켰다. 원목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환자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느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 날 좀 더 살게 해주시든지. 아니, 죽는 것보다 고통이 더 두려워요. 아, 하느님은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요?
0: 그럼 조엘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나 보죠?
1: 아니요.
0: 그럼 계시지도 않는 분을 원망하는 거예요?
1: 계실지도 모르고 뭐 사실 믿은 적도 있었지만 아무튼 하느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진 않았어요.
0: 하느님께 화가 나 있군요. 화내도 괜찮아요.

0: 하느님께 외쳐도 돼요. 이왕이면 아주 큰 소리로 외치세요. 하늘까지 들리게. 하느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1: 사람들이 내가 미친 줄 알게요?

조엘은 웃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는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조엘은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엘 역시 성당에 다닌 적이 별로 없으며 20대 초반에 어찌어찌하다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7년을 지냈는데 그 생활이 불행하게 느껴져서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0: 이렇게 덧붙였다.
1: 그래도 그땐 성경도 읽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대로 힘이 되기도 했어요.
0: 그 말을 듣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찾아갈 땐 잡지 몇 권을 들고 갔다. 처음부터 종교적인 것을 들이대면 거부감을 일으킬까봐 가톨릭 잡지이면서도 다양한 화제를 다루는 것을 갖다 주었다. 잡지의 내용을 주제 삼아 대화를 늘려나가는 동안 조엘은 처음에 비해 한결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졌다. 그 사이 혈액 검사를 다시 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의 태도는 더욱 누그러졌다. 나는 이참에 성경을 권하고 싶었다. 마침 조엘이 물었다.
1: 수녀님,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 것 맞아요?
0: 그건 조엘이 직접 읽으면서 느껴보세요.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왜 무엇을 부정하는지 알기 위해 일단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성경 좀 빌려주세요.
0: 좋아요. 일단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가거나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잘 새기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의 빛이 비추면서 앞에서 그냥 지나간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조엘에게 성경을 갖다 준 후 이번엔 신부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성경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겠냐고. 나하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폭넓은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엘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나의 영적 지도 신부님께 부탁을 했고 만남이 성사되었다. 조엘은 신부님이 빌려주시는 책들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엘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1: 수녀님, 이 책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하느님도 고통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함께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난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군요.
0: 조엘은 이로써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에 만났을 때도 같은 말을 또 했다.
1: 하느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신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나 기뻐요.
0: 나는 조엘이 이 기회에 하느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주일 미사에 한번 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미사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구경 삼아서 와보는 거예요. 우리 수녀원이 병원 바로 옆이니까 생각 좀 해봐요. 내일이 주일이니까 이번 주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다음 주일에. 그런데 조엘은 바로 다음 날 미사에 나타났다. 어린 시절에 미사에 참석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 다음 주일에도 미사에 왔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밀고 나가는 건가 조심스러우면서도 그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으니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조엘, 잔치에 와서 밥을 안 먹는 것은 좀 서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엘도 영성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성체를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면 좋은데. 고해성사 해본 적 있어요? 그는 첫 영성체를 하기 전과 그 후에 딱 한 번 고해성사를 한 적이 있을 뿐 40년 동안 한 번도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혹시나 죄를 죄인 취급하는 느낌을 줄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